0: 안탄!
1: 덴들!
0: 얼드마!
1: 얼드마! 하얀! 아! 얼마다!
2: 얼마다!
0: 얼드마!
2: 얼드마!
1: 하얀! 아! 얼마다!
2: 얼마다!
0: 아! 빌런 아하! 버흠!
1: 나!
0: 로켓! 운사이!
1: 얼마!
2: 욕!